0: 1451을 입지하여 실수병들 보관을 비교하죠.
1: 네, 잘됐습니다.
2: po Fadech Médica, chegada à Semelha, já, 22.
3: 15 ou 22, 22.